0: 同埋啲檸檬草喺入面又係一個唔同嘅味道。有啲咧話咩陳醋生蠔，佢會酸酸地咁樣。跟住即嗰啲味道嘅多元同埋豐富係令你即係意想唔到，睇住嗰張菜單，哇！我真係
1: 誒唔緊要，佢哋有一種係大集會。